0: 해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.
1: Nosotros ponemos la música.